밥사먹다 나이 먹하이 함여 소이나이 아로보 아토도나 좀니 세박동우 미사롱님베레 동호 지털굽도 가시도보 소트로노나 사몽탁 나이 마클레이 니 비티 기사콕 가르작 마노 마사비루 마싱라 속사 둥누고 손부 사이클랑고 부마노 말파고나 바이 루코사르디 동호 바이 마클레이르디 다우 파디 하기 나나 타구르성 살그마니콕 어머라우 무리식부라 희상능요 디비캬 아이 마싱어 속일래캬 살사 무살라바이 무사적 무마부파니 몽그리고 로코마이 파이사 사르나바거이 마솔라이요 사무농무 로아지르고 아이 마싱어 당자 무마부파보 라마 람더러 말레이리래캬 부파 부마노 숭고 능래 사정니 너거다 당나이 사정을 너거다 당나이 무마사워 앙바 앙스 너거 당하는 무파사워 앙카이 앙살니 너거 당시원은 하게 이제 서강파

아이 마신 거 당장 무마 무파보 라마 람도로 말레이리래캬 무파 무마노 순거 능래 사정리 너거다 당나이 사정을 너거다 당나이 무마 사워 앙바 앙스 너거 당하는 무파 사워 앙카이 앙살니 너거 당시원은 하게 이제 서강 파이자이 람도로 동파기 인포 비 무마 카이 사바야 능바야 바라 무이 수이로 허르포 이양 부파카이 무살라니 너거 당마세 비익부사이 월래예 한다 사레이 허르자카 나지 비익카이바 사무노모 사이 파기야 무사이 카이바 한다 사자 파기야 다이 가시꼬 한조 하이마사 빌자우 때로디 내립시 사라뇨 깨어바 허더르노 깨어바 산다히노 깨어바 쿰플라약 뛰냐히노 폴라 서토프로 다 바다보다 무사 들루다 마이랑 마이롱 도라 몸마티 두파티 조아쿠리 따이티가 다르나고 타죽보석 나고 아차 좀 허리서 탕보 니더퍼리 많이 막하나고 꼭서는 탕보 꼭서 많이 막하나요 갈리반도 탕토이 갈리 많이 막업자고 때리는 타가이 때리딘 마이클라이 만들어나고 아니 어 사모니 사이야 속이야 자라코라 홍보 바람바사 고름포통보 사나링이야 무시나 능자디 마이클레이르 많이 고토마 아승조라 뛰뇨 나성은 딱 국다이 북극성노 한바이 다이지바이 아와 어떻게 너들 한바이